중에 다룩기는 시골 동지설 딸인 좌오 우유가여가이고 건강 간질 소리부터 삼천 팔개가여가이고 불도로 두고 일러도 감중 간상은 여가이고 육독이 문